0: 빵짱 예민 존.
1: 그때도 생각하고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스플라이즈 빵가운 그 가미 스플라이
0: 빵짱 예민 존.
1: 무덤 필리언 임포트 로컬 끙방한 버거이 석컬러워커
0: 빵짱 예민 존.
1: 바라서 다른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민 존.
1: 마이 먹어 벨락 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Choy, may kansi ka na, Choy?
3: Ay, toto, may arigid. Tsaka damo, gid isang utok-utok.
2: Mayo pang kansi mo, Choy. May utok. Ang ako niya ex, wala gid. Ginbayaan niya ko. Ginbaylo niya ko sa maslaw ay pasakon. Te, dindang utok niya.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public restroom, take one quick second to glance under the stalls. Not to intrude, but to be aware if someone is inside, or if something unusual is happening. That simple check can prevent unexpected situations, especially in tight or unfamiliar spaces. When you know your surroundings, you can better protect yourself.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